0: Joe Irin Kasad, Yarch Sandralgagar, Namslun Kelsin, and Team Hachinsonyan Yobdulchi, Uchirin Mana Domdachot, Edilke Samar Sam Hodurta, Haritana Amerkachu, Urudhu Samar Sam Hodurta Gije.
1: 중랑샤 일가운 난진 투자 이는 위스클랜드 사항 호튼
2: 윤동핑 이슨 하스타단 우슨 놈막 미르지릭 네긴드 볼우스룽고 이즘시지 둔치든 자링자 미르닉 다른 극 미르닉 근들은 같을 시치트고 볼우스는 많네
3: 미치겠네 나라